땅을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나 지루하네요. 기도기도가 늦반 마룽마룽 기도하네요. 너 니마사 늦반 시부도 여러 개도 내면서 성우들아 아기